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첫 곡은 존 러터의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존 러터가 지휘하는 City of London 심포니아 그리고 Cambridge Singers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준 삼총사 있습니까? 꼭 세 명의 친구가 뭐 아니어도요.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뭐 습관일 수도 있고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는 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일요일 아침이라면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은 음악, 그리고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이 세 가지라면 누구에게나 꽤 괜찮은 일요일이 되겠죠. 여러분의 일요일 삼총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면 더없이 좋겠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3: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 새마을금고 보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병원

0: 의료와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
3: 카티프로 시.

가브리엘 포레의 벤노레 바카롤 가운데 1번 A단추를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아침 운동으로 광릉 국립수목원 한 바퀴 돌고 커피 한 잔으로 사색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수목원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또 커피 한 잔으로 사색을 즐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음악까지 더해지면 완벽하죠? 이 음악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멘델손의 무언가 가사 없는 노래 49번 디장조 오브스 109 안단테를 자클린 듀프레의 첼로와 제랄드 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멘델손의 마지막 무언가 D장조를 자크린 듀프레의 첼로,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솔로곡인데 또 이렇게 첼로, 이게 워낙에 무언가가 그 가사 없는 노래라는 뜻으로 모두 다 이렇게 노래 같은 선율이 있어서 첼로가 하기에, 또는 다른 악기, 선율악기가 하기에 참 좋은 곡이죠. 3424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한 주간의 마음씀 리셋의 일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또 일요일에 그렇게 한 주 동안에 어떤 일들을 리셋하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거나 또 생각을 비우거나 하면 좋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을 보러 나왔다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갑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니 도착 예정 시간이 28분이 나옵니다.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버스가 막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10분쯤 기다리니 좀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갈까? 잠시 고민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야 합니다. 짐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잊고 지나가

는 사람 구경도 하고 지나가는 버스 구경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나온 김에 세상 구경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드디어 차가 도착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지겹던 기다림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로 보면 내가 부족하나 아래로 보면 내가 넘치는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아래를 보면 오히려 내가 과분하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정승을 지낸 오리 이원익 선생은 뜻과 행동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본받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견주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면 한 생각 돌이켜볼 일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살아있어서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곡강이라는 시에서 꽃잎 한 조각 날려도 봄이 줄어드는데 뜬구름 같은 명리로 나를 묶을 게 무엇이랴 라고 하였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러니 한 생각 돌이켜볼 일입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가운데 조르바의 춤, 아쿠아렐 기타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정일섭의 책 행복이 도착했습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버스가 오기까지 28분 나왔다고 하면 저라도 일단 다른 방법부터 찾아볼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사람 구경, 버스 구경을 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어느새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다는 이야기, 또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시간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참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10분도 길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1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요. 한 생각 돌이킨다는 게 꼭 대단한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시간을 조금 다르게 보내보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 뭐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오늘 하루 조금 더 기분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필요하니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자칭 아름다운 당신에게 홍보 대사인 제가 제 취업으로 못 듣다가 아침에 여유를 느끼며 들으니 더없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홍보 대사님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모처럼의 여유 충분히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음악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교회 번호 467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하기보다는 살짝 엇갈리고 튀어오르는 듯한 그런 싱코페이션 움직임이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의 춤추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6번은 엘레지인데요. 앞에 곡과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엘레지는 슬픈 노래예요. 뭐 애가나 비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느린 선율 속에 애틋함과 그리움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두 곡, 상반되는 두 곡을 오늘도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성황리에 끝났어요. 산 정상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투덜대신 분들도 저물어가는 노란 석양빛이 물드는 하늘 아래 음악이 울려 퍼지자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음악은 모든 이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네요 하셨습니다. 아, 노을음악회 하신다고 연락 주셨던, 사연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잘 끝나셨군요. 축하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을 것 같네요. 자, 이어진 곡은 How, Where, When 클레어 레인이 노래하고요. 제임스 콜리의 플루트 함께합니다.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2권, 작품번호 38 가운데 5번 스프링 댄스 그리고 6번 엘레지 두 곡을 게르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09번님, 노을 음악회는

클레어 레인의 노래와 제임스 컬러의 플루트 연주로 How, Where, When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 큐큐큐큐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경복, 기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선 캠퍼스 경복.
6: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소고기 하면 하하임.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오늘 1부 끝곡은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오프스 1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만모데라토 슈투트가트 솔로이스트의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명희 씨 이한삼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화물차 필요할 땐

0: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2: 관절

파가니의 칸타빌레 D장조, 길시암의 발린 웨란주엘쇼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롱별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플라타너스 나무 벤치 아래에서 듣는 방송반에서 자주 들려주던 음악, 학창시절이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학창시절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것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또 그 시절이 그런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한없이 아름다웠던 시절. 자, 그래서 학창시절 정말 아름답게 지내야 돼요. 불행한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D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들을게요. 피에르 피에로의 오보에, 그 클라우디오 앞 시모네가 지휘하는 이 솔리스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피에르 피에로의 오보에 그리고 클라디오 시모네가 주연한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였습니다. JJ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해요.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할 때 들었는데 TV가 고장나는 바람에 집에서도 들으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TV 잘 고장났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 그러시군요. 아유,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병원 다니시면서만 들었는데 이제는 좀 보는 시간 줄이시고 눈도 쉬어야 되잖아요. 듣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82번 나는 만족하나이다 가운데 동명의 아리아 보내드립니다. 필립 위탕 로쉐의 이 노래, 스위스 출신 바리톤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주연한 콘첸투스 모지쿠스 비인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82번 Ich habe genug 나는 만족하나이다 가운데 동명의 아리아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필립 위탕로쉐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주연은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그림빛깔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다 보니 이제는 쉬는 날도 듣고 싶어졌어요. 저는 빵집에서 일하는데 빵 판매하며 듣는 클래식이 사람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도 라디오로 클래식 들으면서 취미활동하고 있어요. 클래식을 알게 해준 빵집 사장님이 감사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신 빵집 사장님이십니다. 빵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의는 아니었지만 듣다 보면 또 스며들게 되는 방송 아름다운 당신에게 많은 분들께 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디장조 림보너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듣겠습니다. 에드워드 페르난데스의 기타 그리고 조지 존 말콤이 주연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D장조 리음번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에드와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048번님 사연인데요. 식당에서 감자전을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감자 넣고 해물 된장찌개란 맛나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감자전도 참 맛있는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전뭐 그렇게 좋아한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최근에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감자를 어느 지역에서는 갈아서 감자전을 하기도 하고 어디선 또 이렇게 채 썰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아서 한 감자전을 좋아해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D장 D단조 라폴리아 듣겠습니다. 이착 폴만의 바이올린,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D단조 라폴리아, 이차 폴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영돈님 사연인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가족님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행복한 단풍이 들기를 바랄게요. 이별은 간단한 게 좋다고 했으니 멀리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 영돈님은 참 말씀 아름답게 하시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공식 시인. 마음의 깊은 곳까지 행복한 단풍이 들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가곡 낙손트홈의 밤과 꿈 듣겠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와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슈베르트의 가곡 밤과 꿈, 낙트 운 트라임에, 도이치 번호 827, 테너 이안 보스트리츠의 노래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합니다.

0: 듣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6: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7: 전남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3: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4: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2: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4: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4: 10월 오픈 때 가보자.
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5: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6: 오늘 마지막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D장조 시계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한 로얄 콘서트바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

0: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소울의 주인공 존은 꿈에 그리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설적인 재즈 연주자 도로테아에게 묻습니다. 저는 바다라는 곳을 찾고 있어요. 늙은 도로테아는 어린 조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있는 곳이 이미 바다야. 너는 그저 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우리 생의 가장 큰 외로움은 대단한 목표를 이뤄야만 인생을 잘 사는 거란 착각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오늘도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0: 최강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소울 중에서 존 바티스트 It's Your Light이었고요. 광고만 얼른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토스 김창선 PD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기 참 어렵죠. 그래서 토스가 안정감을 찾기 위한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금융의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줄여가는 토스. 지금 토스 앱에서 안정식당을 검색해보세요.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정 광고 심의 필.
6: 조가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로즈, 그리고 영화 섹스피어 인 러브 중에서 그리니치였습니다. 두 곡 다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영화 음악들이었어요. 섹스피어 인 러브, 가을이 배경인 영화는 아니지만 문학과 영화의 콜라보? 게다가 사랑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시대극이잖아요. 그 시대만의 낭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한번 골라봤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로즈 극장에 촉망받는 작가 윌리엄 섹스피어는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답답했던 그 사람은 점성술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점성술사는 윌리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야만 다시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결국 윌리엄은 새로운 연극을 위해 연 공개 오디션에서 남장을 한 귀족 가문의 딸 바이올라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남장을 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창작력이 되살아날 만큼 그녀에게 강한 끌림을 느껴요. 그리고 윌리엄은 점성술사의 말대로 새로운 극을 써내려 갑니다. 그렇게 완성되는 작품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나중에 바이올라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둘은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영화의 소재로 비극이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재밌죠? 오래된 영화라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화의 재미 요소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이올라의 결혼 상대인 비열한 귀족 역할은 세상에나 콜린 퍼스가 연기했다는 거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영화 내용은 허구예요. 허구지만 사랑과 일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윌리엄의 역작이 바이올라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

했다는 점이 이 영화의 가장 낭만적인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랑과 낭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영화 음악은 어떨까요? 먼저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에브리바디스 가라란 썸타임 그리고 빌 머레이와 스칼렛 요한슨의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중에서 Just Like Honey 두 곡입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100의 Everybody's Got a Lonesome Time, 앞서 들은 곡은 빌 머레이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중에서 Just Like Honey였습니다. 둘 다 저 20대 때 30대 초반에

참 좋아했던 영화들인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빌 머레이도 잭 니콜슨이랑 비슷한 결의 배우 같다는 생각?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영화에서 빌 머레이는 늘 쿨하고 까칠하면서도 똑똑한 캐릭터로 등장하다가 마지막 20분 동안에는 착한 빌 머레이로 변한다. 빌 머레이 영화들 생각해보면 대부분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얼굴의 외톨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래서 후반부의 변화가 더 드라마틱했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의도된 연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 어떤 무비, 어썸 피플 시작해볼게요. 기대되시죠? 이번 연휴에는 가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 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을 하나씩 추천해드리고 있죠. 네, 마지막 주인공 누구일까요? 오늘의 어썸 피플은 바로 배우 미노나 라이더입니다. 와, 첫 번째로 추천할 그녀의 어떤 무비는 1994년도 작품인 작은 아씨들이에요. 네 자매가 주인공인 동명소설, 원작인 영화죠. 차분하고 보수적인 첫딸 매그, 활기차고 당찬 성격의 둘째 조, 연약한 셋째 베스와 낭만적인 막내 에이미까지. 이 중에 위노나 라이더는 둘째 딸 조를 연기했어요. 엄마인 마치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간 뒤 4명의 딸들을 키우며 홀로 남겨지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와 마치 고모의 가르침에 따라 작은 아씨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성장을 합니다. 독립성, 자기발견, 그리고 사랑도 함께 겪으면서요. 그 가정에서 인물들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영화의 매력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최영미 고른 위노나 라이더의 또 다른 가을 영화, 바로 맞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뉴욕의 가을입니다. 지금 바스락 소리 나시죠? 저의 트렌치코트 소리입니다. 저 작년에 트렌치코트를 샀거든요. 네. 올해 가을에 입으려고. 너무 신이 납니다. 사실 가을 영화 소개하는 코너에 위노나 라이더 얘기한 게 바로 저였어요. 네, 이유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그녀 자체였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쿨톤인지 웜톤인지 모르겠지만 가을톤이에요. 그 하얀 피부와 그 눈동자와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가 입는 옷들, 뭔가 가을이 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과 함께 그 봄과는 다른 약간, 봄은 약간 감정으로 치면 설렘의 탈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정 중에서 설렘의 탈선. 근데 가을은 뭔가 마이너스적인 그런 탈선의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위노나 라이더한테 항상 그런 느낌을 느껴요. 그 마음의 요동침, 그 순수하고 모범적인 외모와 상반되는 그 마음의 요동침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게 참 가을과 묘하게 어울린다 하는 생각에, 또 리차드 기어가 이런 분들은 또 안정적인 뭔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뭔가 눌러주는 느낌과 어우러지는 그런 어울림? 그게 이 뉴욕의 가을에 있지 않나 싶어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작은 아씨들 중에서 오처드하우스, 소설 속 주인공인 네 자매의 집을 의미하는 동시에 영화의 메인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욕의 가을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제니퍼 페이지의 뷰티풀.

0: 영화 원스, 글렌 한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If You Want Me.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배러맨 중에서 로비 윌리엄스의 배러맨이었습니다. 배러맨, 위대한 쇼맨의 감독 마이클 글레이시가 연출을 맡았었죠. 영국의 뮤지션 로비 윌리엄스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어요. 보이밴드인 테이크댓의 막내였던 시절부터 성공을 거둔 솔로 아티스트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어요. 물론 화려한 성공 이면의 고난과 함께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로비 윌리엄스를 컴퓨터로 만든 침패치의 모습으로 표현해요. 유명할수록 인간성을 잃어간다는 주제를 반영한 기법이겠죠? 명성은 우리 모두를 원숭이로 만든다. 영화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이 문구도 기억에 남는데 이 영화도 러닝타임이 좀 길거든요. 보실 분들은 연휴 끝나기 전에 얼른 도전해 보시는 걸로.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참

0: 가면 집으로
1: 코끼리 베이글닷컴.
2: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6: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7: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8: 파르돈 탁스 모델 이

0: 지지입니다. 잇몸치아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5642님, 강현이 너무나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반갑기도 하고 뜸해서 미안했어요. 대신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연휴이기를. 남편이 1인 정육점을 운영 중인데 이번엔 명절 분위기가 너무 안 난다고 하네요. 왜 그러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군요. 네. 5642님 댁도 뭔가 네. 그렇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김재영 멋지다 하면서 응원해 주셨네요. 적어도 김재영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5642님 등에 저희가 업혀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두 분께 드립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골라봤어요. 퀸의 Somebody to Love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이상으로 최영음 추석 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차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에서 만나요.

somebody to love. Are you ready?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카.

0: 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 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출발하기 전에 커피 한잔 사고 휴게실 들러 간식거리도 챙기고 이렇게만 보면 꼭 여행 가는 기분 나죠? 물론 가는 길은 고단하겠지만 기분만큼은 내기 나름 아니겠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도 여행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수영도 여러분과 함께 여행 가는 기분으로 한 자리 잡고 있을게요. 떠나는 기분만큼은 우리 여행의 설렘을 따라가 보기로 해요.

권진원 집으로 가는 길 들으셨어요. 지금도 귀경 중에 있으신 분들 분명히 또 계시겠죠. 여러분들의 차분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DJ 멘트와 사연은 아예 없애고 그동안 제 멘트를 사랑해 주신 분들은 오늘은 어제 오늘 두려움에 떠셨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DJ한테 말 좀 그만해라 하셨던 분들에게 어떤 느낌이셨는지 또 궁금해지네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5: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

0: 11시에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의 신 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심의 필요.

러블리 유진님이 신청하신 유승범 질투 2452님이 신청하신 황승호제 너만을 느끼는 나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박진영 B 나로 바꾸자 엄정화 디스코

KCM 흑백사진 VOS 눈을 보고 말해요. 바이브 오래오래 들으셨어요. 이어지는 곡이에요. 967 하나님이 신청하신 김건모 어떤 기다림, 신승훈 어긋난 오해, 015B 솔리드 단발머리

0: 저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6: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야.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5: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원 프로지오 대우건설.
2: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부 끝곡은요, 김동률 멜로디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와,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함께 CBS 음악 FM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3: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5: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4: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5: 우리 집은 슈가버블.
6: 요즘 유산균 장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레드벨벳, 필 마이 리듬, 아이브의 I am, 소녀시대 홀리데이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윤맘 윤신님이 신청하신 10cm 그라데이션 가호 오피셜리 미싱 유

9416님이 신청하신 이창섭 천상연 플라워 앤드리스 들으셨어요. 계속해서 들으실 곡 9103님이 신청하신 세븐틴 청춘 찬가 이클립스 런런

사실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를 듣고 계십니다. 혹시 딴 방송이라고 오해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전에 조신했던 이수영이 진행하고 있는 12시에 만납시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9006번님이 신청하신 백예린 산책 우유맘님이 신청하신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오늘 끝곡이에요. 이제 너무 피곤하실 텐데 좀 쉴 수 있는 오후였으면 좋겠네요. 김장훈 난 남자다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재화를 생산하진 않지만 그것을 운반, 배급, 판매하거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 서비스의 원래 뜻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 뜻이 변해서 공짜로 주는 음식이나 덤문화와 비슷한 의미가 됐죠. 추석 연휴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다음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또 다른 3일간의 서비스 같은 연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며칠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7일 일요일 한동준의 FM 밥스 첫 곡은 퀸의 라디오 가가였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나가죠. 오늘 오후에는 또 내일 출근하실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추석 연휴에 보내드린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좀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음악 많이 보내드리니까요. 충분한 휴식이 될 수 있도록 음악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광고 후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4: 리모델링도
2: 경동.

0: 가면 집으로 꾹끼리
1: 베이글닷컴.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0: 딸. 어.
1: 익수 황진한.
2: 어.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6: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6: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7: 배보이. I gotta be a
6: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 전 광고 시민 필요.

스티비 원더의 Superstition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그리고 프린스의 I Wanna Be Your Lover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스티비 원더의 노래는 4483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바다 보러 경포대 왔어요. 동준님도 구경하세요. 그러셨어요.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네, 경포대 요즘에 경포대가 그렇게 핫한 그 장소가 됐다는데요. 이게 양양이 그랬다가 또 속초가 그랬다가 또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다니는데 하긴 뭐 속초 양양 아직도 좋죠. 좋은데 경포대가 또 아주 요즘에 아주 힙한 예, 그런 장소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셨군요. 예, 슈퍼스티션 보내드렸습니다. Love Never Felt So Good 6981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프린스의 노래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고요. 이번엔 피비 케이츠와 빌 레이가 함께 부르는 노래 Just One Touch 이 노래 0702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쉘레인의 I've Never Been To Me 욜로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일옵션의 원웨이 티켓 탱크 9977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조의 터치 바이 터치 이 노래는 비만인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감기가 유행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러셨습니다. 감기, 독감, 그 다음에 또 코로나까지 예.

보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네요. 덕분에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갈 수 있다면 가보고 싶네요. 그 시절로 한 번만이라도 그러셨어요. 아유, 가끔 그 옛날 사진, 저 소풍 떠나신 분의 사진이 이렇게 딱 발견됐을 때의 그 넋놓고 그것이 그 보게 되죠. 그 사진들을. 자, 뭐 그러나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언젠가는 또 볼 수 있겠죠. 뭐. 자, 노래 이어집니다. I O U. 캐리 앤 론의 노래 그레이스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수전 잭스의 에버그린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7: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8: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7: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7: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크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0: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1: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0: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 10월 오픈 때 가보자.
0: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2: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꾸며드리고 있는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자, 오늘 끝. 아, 오늘이 아니라 1부 끝곡은 I Don't Wanna Miss a Thing, Aerosmith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릭 제임스의 슈퍼 프릭 5초의 법칙님이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의미 있는 삶님이 버스기사입니다. 버스에 라디오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어플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틀어놓고 다녀요. 그러셨습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게 레인보우가 굉장히 편리한 게, 그러니까 뭐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 이제 이 CBS FM을 듣고 싶잖아요. 특히 이제 외국에서 뭐 여행 가셨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 레인보우를 탁 키면은요, 괜히 그 뭐라 그럴까, 정감 있다 그럴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서도 탁 CBS FM을 들을 수 있다니 하면서 말이죠. 레인보우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추석 연휴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계속해서 많이 보내드리니까요.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들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스트레스 한번 제대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의 FM 팝스는 계속됩니다.
1: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로 간 유산균
0: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요.

아바의 댄싱 퀸, 그리고 널리 더츠의 라디오, 벅스피즈의 메이킹 유어 마인드 업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자, 댄싱 퀸 이 노래는 9929번으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노래 이어집니다.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롤링스톤스의 As Tears Go By 준비했고요. The House of the Rising Sun, Animals의 노래. 그리고 이어서 Let's Live for Today. 이 노래 오랜만인데요. 옥수토박이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세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그리고 아델의 Rolling in the Deep, Duff의 Mercy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퍼플 오드리님이 You Know I'm No Good 신청을 해주셨네요. 아, Rolling in the Deep은 문경 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6733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어요. 추석 연휴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오늘까지요? 이야... 하여튼 뭐 힘내시기 바랍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신청을 해주셨고요.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이 노래는 진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4: 추석 연휴 논스톱 뮤직 퍼레이드로 꾸며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존 덴버의 노래 Back Home Again.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휴대폰도 충전이 끝나면 충전기에서 빼야 합니다. 계속 꽂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충전한 만큼 쓰려고 충전을 하는 거죠. 연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면서 잘 충전하셨다면 이제 슬슬 플러그를 뽑을 시간입니다. 조금 아쉬워도 괜찮습니다. 다음 충전 날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첫 곡 이승철 씨의 노래죠. My Love 들려드렸고요. 1년 동안 가요 속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사랑한 노래 베스트를 선정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 좋을 만한 노래들 들려드리고 있었어요. 24일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좋은 노래들이 가득할까요? 여러분 기대하시죠.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5: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5: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4: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5: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4: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0: 수시모즈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어, 딸?
2: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1: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1: 익수 황진한.
0: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0: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안녕하세요.
5: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5: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5: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6: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서울시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보물 예민 아에 이오우 서혜원 씨가 이건 발음 연습인데 하셨어요. 음악 시간에 아에 이오우 이렇게 목도 풀어보고 입도 풀어본 그런 기억 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합창 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 이런 노래들인데 음정이 조금 맞지 않아도 그게 다 화음이 되고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지죠. 우리가 보낸 이 연휴도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얘기들이 섞여서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민족의 대이동 귀경이 밤 10시쯤 해소된다네요. 6369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예,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이 아마 가장 많이 막히고 밀리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요. 졸음운전 안 되고요. 김민자 씨, 오늘은 가게 보면서 듣고 있어요. 가게 여셨군요. 어떤 가게 보면은 닫혀 있고 아직까지 또 이렇게 열려있는 가게도 볼 수 있는데 시작하셨네요. 6767번으로 생방송? 예, 생방송. 예, 그렇게 질문을 주셨어. 자, 이제 연휴 정리들 잘 하시고요. 오늘부터 그냥 내일부터 또 시작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노래 가운데 이 노래도 있습니다. 구창모예요. 희나리.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호감을 많이 보여주신 노래 베스트를 선정해서 24일부터 오늘까지 쭉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김지혜 얄미운 사람, 그리고 조용필 잊혀진 사랑, 박선주의 귀로 쭉 이어드린 노래들이었습니다. 얄미운 사람이 나가니까 이모티콘으로 게시판에 막 춤들을 추고 계십니다. 얼쑤 박희윤 씨. 이주진 씨는 엄마야 노래 좋다요. 네. 막 따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최윤실 씨는 송편 드셨죠? 많이들 드셨습니까? 송편. 왠지 반달 같은 모양이죠, 송편. 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최지영 씨가 오늘 새벽 진정한 보름달 볼 수 있었어요.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꽉 찬 보름달이요. 맞습니다. 어제 밤 새벽에 볼 수 있었죠. 많이들 보셨죠? 정말 그야말로 둥글고 밝은 달이 크게 떴었습니다. 그 달 저도 봤는데요. 그런 노래가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렇게 예쁜 달이 막 사라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참을 저도 보았습니다. 좋은 것들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노래 가운데 전원석 떠나지마도 있었어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4: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가요 속

마음으로 해서 준비한 추석 특집입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갈란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좋은 노래들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1부 끝곡은 산울림의 노래입니다. 가지마오 가지마 예. 좀 경박했죠?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0: 역시 상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상원 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영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3: 홈픽.
12: 홈픽.
14: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6: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은 박보람이 부른 해화동이었습니다.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오늘 마지막 날 함께하고 계세요. 마지막 날에 DJ가 생방송 티를 너무 냈는데요.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1부 끝날 때쯤에 들려드렸던 곡들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산울림의 가지마오 가지마 예 요거 따라한다고 그 생각하다가 예 그랬네요. 거북이의 빙고, 신효범 난 널 사랑해, 변진섭 너에게로 또다시 이 곡 소개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놓치고 까불다가 그만 그랬네요. 자, 운전하고 있는 신랑 모든 노래를 열창하고 있어요. 다 아는 노래래요. 0738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그쵸? 모든 노래가 다 저절로 입술이 움직이는 그런 경험 지금 가요 속으로에서 하고 계십니다. 지나버린 추억들 그리고 잊혀졌던 감성이 살아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2: 콤비타 마누카 꿀.
4: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좋은 도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산은 도시를 설계하기 전 시민의 하루를 먼저 생각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 고단하진 않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다양한지,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돌봄은 충분한지,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합니다. 도시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능성까지 키우는 것.

0: 그것이 오산이 생각하는 성장입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며 함께 누리는 성장. 오산시가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갑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장도시 오산.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시원해 왕왕 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효소 탈출, 주방 필수템. 이젠 냉가도 하세요.
1: 이젠 냉가도 하자.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잔잔하지만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사랑해 주신 노래들이에요. 김말람 씨, 추석에 호박식혜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호박 식혜. 그냥 식혜도 맛있지만, 맛있네. 아니, 맛있겠네요. 그쵸? 가끔은요, 톡 쏘는 그 콜라나 사이다 한 잔의 청량감도 좋지만, 이렇게 식혜, 수정과 이런 게 더 생각나는 명절 연휴인 듯 합니다. 가요 속으로 특집 한가위 풍성한 가요 베스트.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많이 호감을 보여주신 노래들, 좋아하시는 노래들 베스트를 선정해서 이 연휴와 잘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혜경 씨는요, 남편 울산으로 보내고 소파에 길게 누워서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들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다 따라 부르며 연휴 마지막을 혼자서 즐기고 있습니다. 예, 피로도 많이 쌓였을 텐데 다 날려버리는 시간, 이혜경 씨 가요 속으로와 함께 하시면서 그런 시간 만드세요. 작년 추석을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노래 들으면서. 벌써 26년, 2026년에 추석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한가위 특집 풍성한 가요 베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었던 노래들 현이와 덕이의 뒤늦은 후회, 이은아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였습니다. 연휴 마지막을 낚시터에서 보내고 집으로 갑니다. 낚시하면서 가요 속으로 들으면 이게 행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801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아, 그러셨군요. 오늘 1801님 이 여유로움과 소중했던 시간 속에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 다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충전의 시간 확실히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셨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정원 씨, 산에 올라와서 운동기구에서 윗몸 일으키기 했더니 소화가 되네요. 네. 이렇게 거기 있는 기구들 사용하셨군요. 명절 연휴에 확실히 많이 드시긴 했잖아요, 우리가. 기름진 음식들. 하. 많은 분들이 지금 똑같은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건 운동 좀 해야지 이제. 맞죠? 그쵸? 뭐 오늘 같은 날씨에 동네 한 바퀴라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DJ도 며칠 동안 계속 먹어서 말이죠. 살이 찐 듯한데 제가 하는 운동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는 거. 그거라도 저도 많이 해야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던 노래들 풍성한 가요 베스트,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이범학 이별 아닌 이별.

0: 한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 큐밍.
2: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4: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4: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배보이. I gotta be a
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7: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8: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특집. 자, 오늘 이렇게 끝을 맺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올라오는 차들 정체가 많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답답하실 텐데 조심해서 잘 올라오십시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특급 호텔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 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요, 더욱더 이 게시판에 많이 보이는 글이 바로 그리움이에요.

멀리 계신 부모님 또 아니면 지금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리움들 있으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노래합니다. 유리상자의 그리움이 머무는 곳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제의 나 참 마음에 든다 싶은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명절이나 연휴에 어디 떠났다 올 때 깨끗해진 집에 들어서게 만들 때,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조금 부지런 떨어서 청소랑 정리정돈 싹 해놓고 나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들어와서 집에 들어섰을 때 맑은 집과 대면하게 만든 며칠 전의 나, 어제의 나,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짧은 연휴 부랴부랴 나가느라 어수선하게 해놓고 나갔어도 내 일상이 묻은 데가 제일 편한 내 집이죠. 그런 나의 집에 잘 돌아오셨나요? 돌아오고 계신가요? 집 나서면 하게 되는 수고도 이제 끝. 집으로 잘 오셨습니다.

I've never been to me. 샤를린의 노래로 오늘 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기 전에 집 청소, 정리정돈 해놓고 가야만 하는 사람. 돌아올 때 내 모습까지 상상해서 미리 부지런을 떠는 사람. 귀국, 귀경, 귀가할 때 여독이 피곤한데 집이 맑은 얼굴이면 여독이 싹 가시는. 그리고 여독 때문에 피곤한데도 캐리어 바퀴까지 싹 닦아놓고 쉬어야 내일이 오는 게 반가운 사람도 있어요. 여정의 시작과 끝을 청소와 정리정돈으로 끝내는 것도 한편으로는 여독을 없애는 현명한 방법 같기도 합니다. 9월 27일 주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5: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1: 그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 서울

비지스의 Too Much Heaven 들으셨고요. Stylistics, You Make Me Feel Brand New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나흘 잘 보내셨어요? 집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집으로 오고 계세요? 연휴가 짧은 편이어서 지금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캐치님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집으로 가는 라디오를 꼭 들으셔야 하죠.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배경음악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벨린다 칼라일의 Heaven is a place on earth 들을 거고요. 팻 베네타, Hit me with your best shot. 존입니다. Any way you want it.

제인 버킨, Yesterday, Yesterday, 브래드의 If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저녁 스케치 추석 특집, 캐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릴게.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레이디 가가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준비했고요. 휴 그랜트와 헤일리 베넷입니다. Way Back Into Love.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선열로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잇몸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0: 기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돈 맥글린의 아메리칸 파이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레너드 스키너드 스윗 홈 알라바마,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보니 타일러 It's a Heartache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캐치님들 집에 돌아오시니까 어떠세요? 저녁 스케치가 기다리고 있죠? 아니 사실 나흘 내내 계속 등 뒤에 따라다녔어요. 베이스 캠프처럼 딱 등 뒤에 저희가 있었거든요. 추석 특집 캐치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드릴게. 오늘은 여독을 푸는 BGM이 나가고 있습니다. 미스터 리 PD가 정성껏 선곡한 좋은 노래들 오늘 마지막으로 만끽하시면 되고요. 나흘간의 여정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데 다녀와도 돌아오니까 여기가 더 좋죠. 크리스티 버그의 Here is your paradise. 일렉트로 라이트 오케스트라입니다. Midnight Blue.

Ben Folds, The Luckiest. 사라 맥락클란이었습니다. Ordinary, Miracle, Anne Murray의 You Needed Me 세 곡을 더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에어로스믹스입니다. I don't want to miss a thing.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향약품.
5: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5: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6: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7: 추석 연휴 편안하게 잘 누리고 쉬셨기를 바랍니다. 청맨지원이 Feel So Good 오늘 끝곡이고요.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이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세상을 바꾸는 여성의 힘! 수원 여자대학교.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0: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구간 단속 지점을 지날 때 신경 많이 쓰이시죠? 그 왜 시작점이랑 종료점을 딱 정해놓고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게 구간 단속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막 들뜨고 설렜던 시작에 비해서 연휴 끝인데 컨디션이 같아야 될 텐데 어떠세요?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도 반가운 연휴가 있어요. 이미 달력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명절 구간 단속에 실패하신 분들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쭉 행복할 수 있도록 구간 설정 다시 하면서 추석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김현주 행복한 동행 시작할게요.

0: 고향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면 뭐 가긴 어떨까요?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연휴 첫날에 비해서 오늘 컨디션은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목적지가 고향이었든 여행지였든 누구나 출발할 때보다 돌아올 때가 더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구간 단속 지점을 달리는 것처럼 일정한 속도로 연휴 시작부터 오늘까지 똑같이 행복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셨다 하는 분들, 예, 지금부터 이제 재정비하는 마음으로 추석 마무리 잘 하시라고. 고향이 베르사유인 분은 안 계시나요? 원래 원곡이 잉글벌트 험폴딩크의 베르사유에서 자전거 타기잖아요. 그런데 홍민 씨가 망향이란 곡으로 번안을 해서 부른 곡입니다. 첫 곡 들어봤는데, 자, 내일부터 이제 다시 뛰어야 10월 연휴를 잘 즐길 수 있으니까 오늘 그야말로 연휴를 행복하게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동행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화물차 필요할 땐

오정님, 지은님 청해 주신 시크릿, 별빛 달빛. 그리고 1995년에 발표됐는데 결혼식 축가로 정말 많이 불렸었죠. 안치환의 내가 만일, 5901번으로 내가 만일 여자였다면 울엄니 대성 통곡하셨을 겁니다. 딸 다섯에 아들 하나거든요. 저희보다 따님이 하나 적으시네요. 열심히 딸 다섯 목까지 효도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3051번으로는 친정도 시댁도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요, 명절은 그저 각자 집에서 놀고 먹는 휴식시간이 됐죠. 구간 단속 지점은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연휴 때 사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나가는 게 가장 편안하긴 하죠. 잘하셨습니다. 5345번으로 오 맞아요.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다시 도로에 차들이 많아졌어요. 구간 단속 벌금 만만치 않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해 주신 곡 준비됐어요. 이윤수입니다. 먼지가 돼요.

대학교 다닐 때 축제 때요. 이 노래를 불렀죠. 임종명님. 제가 여자 이상원이었어요. 정원관, 이상원, 김태형. 예, 세 분의 멤버였죠. 그랬구나. 근데 덤블링을 그들처럼 할 수가 없어서 옆으로 돌다가 넘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소방차 같이 했던 지혜야, 지영아, 기억나니? 아하. 두 분 다 행복한 동행과 함께하고 계시면 참 좋겠네요. 소방차 그녀에게 전해주오. 또 양희은 작은 연못은 주진님, 정은선님 청해주셨고 찬찬찬 편승엽의 노래 인웅님. 예, 노래방 가서 많이들 부르셨겠죠. 올 명절에도. 또 이윤수 먼지가 돼요. 정윤정님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미국 생활하다가 한국 들어오신 지 이제 2년 되셨다고요. 그래요. 한국 생활 이제 적응할 만하시죠? 20몇 년 동안 외국 나가 살면은 쉽지 않죠, 적응이. 5299번으로 저는요, 명절 기간 내내 남편 때문에 천불이 났었습니다. 어머, 왜? 단 하루도 집에 붙어 있질 않았어요. 친구만의 우리 남편.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아, 뭐 너무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다고 하는데 너무 나가 계셔도 이렇게 또 천불이 나시는군요.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청해 주신 곡 최은옥입니다. 꿈속의 사랑.

0: 나 있잖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 눈은 두 개인데 왜 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걸까?
1: 시끄럽고, 너 어제 누구랑 있었어? 나 좋다고 매달릴 땐 언제고?
0: 매달린 정도는 아니고.
1: 아, 누구랑 있었냐고!
2: 야! 아니거든요.

이수만 행복 2936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아시안게임 덕분에 연휴가 행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무엇보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경기가 열리니 새벽에 깨지 않아도 참 좋았습니다. 맞아, 저쪽 유럽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경기를 하면은 너무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서 응원을 하려니. 그리고 사람과 전쟁 다비치와 하하가 노래했죠. 태권님 청해 주셨는데, 아, 참 명절에나 한번 볼까 말까 한 동기간들. 큰 동생은 가족들이랑 제주 여행 갔다 그러고, 작은 동생은 집에서 쉰다 하고, 사실 차례를 올해부터 안 지내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기간 모일 일이 참 없네요 하고 6239번으로 글 주셨습니다. 그러게, 진짜 그렇게 되면 만날 일이 점점 더 없어지지 않을까. 부모님 계실 때는 이래저래 부모님 댁으로 다들 모였었는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유주용 부모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또 최은호 꿈속의 사랑,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3: 1부 끝곡입니다. 영란님 청해 주신 토이의 김형중이죠. 좋은 사람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와,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0: K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2: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센서 등이 켜지는 속도보다 찌개 끓는 냄새나 가족들의 밝은 인사가 먼저 반겨주면 참 좋겠어요. 또 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은은한 거실 불빛 사이로 귀에 익은 가요가 흘러나오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오늘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함께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잘한 일도 생각해보고 아쉬웠던 일은 내일 다시 잘해보자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평범하게 하루를 마치고 또 좋아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괜찮은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구멍이님. 그러시군요. 참 마음이 차분하고 그리고 편안해지는 그런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수경 바라볼 수 없는 그대 들으셨어요.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시작했습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이젠 랭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3: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3: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3: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5: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6: 으쌰으쌰!
5: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6: 으쌰으쌰!
5: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6: 으쌰으쌰!
5: MG 새마을금고 보험.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주현미, 서현이 함께했습니다. 짜라자짜. 아, 우리 승민님이 초등학교 때 들었던 곡이라고요. 에? 초등학교 때였어요? 추억이 돋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대우님도 청해 주셨는데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고요. 7599번으로 따님이 구미를 내려가셨군요. 허전한 마음에 공원 한 바퀴 돌며 음악 들을게요 하셨어요. 이문세 옛사랑. 또 6355번으로 이수미님도 청해 주셨고 김만준 모모 0417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홍은경님 정지숙님 청해 주신 해바라기 노래 이어서 듣죠. 사랑으로.

비타민C 풍부한 레몬 같은 음성이죠. 아주 상큼한 노래 김시영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박혜경 빨간 운동화 들으셨고요. 독감 조심하셔요. 요즘 유행이랍니다. 목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독감 때문에 고생하셨군요. 7944번으로 유심초 사랑이여 상범님도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고 권현택님이 아 골목길 부르니가 이재민이었구나 이제 아셨어요. 몇십 년이 지난 후 이재민 골목길 또 해바라기 사랑으로 이렇게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인데 우리 책 좀 읽자라고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게 묻네요. 속담? 아들아 우리 책 좀 읽자 하면서 아드님과 함께 듣고 싶다고 청해 주신 들국합니다. 엄기선님도 함께 들어주세요. 매일 그대와

0: 김동률 감사 9119번으로 청해 주셨고 황인건님 윤한기 나는 행복합니다 최민철님 청해 주신 곡이었고요. 들국화 매일 그대와 세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혜은입니다. 진짜 진짜 좋아해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4: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호텔의 체크아웃 시간은 대개 오전 11시쯤입니다. 여행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눈 뜨자마자 바로 떠나야 하는 건 아니죠. 아침밥도 먹고 창밖 풍경도 한번 더 보고 흐트러진 짐도 천천히 챙기면서 머물던 곳과 작별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성큼 가까워졌지만 아직은 체크아웃 전이라고 생각할래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건 그 전까지는 온전히 내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자, 일단 내일 일은 내일 아침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밤까지는 휴일의 시간을 알뜰살뜰 다 끌어다 쓰기로 해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

9월 27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박학기 그대 창가로 눈부신 아침이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추석 연휴에 체크아웃을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지만 아직 남은 몇 시간은 아직 우리의 것이죠.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내일 아침에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는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심의필.
3: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3: 자연한 알.
5: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공예롭의 슬픈 인연, 그리고 신승훈의 오랜 이별 뒤에 였습니다. 8457번으로 보내셨네요. 명절 연휴 때 차가 막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11개월 딸이랑 같이 움직이려니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겨우 도착해서 할머니 품에 안기니 또 방긋 웃는데, 그몇 시간의 고생이 거짓말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집에 무사히 돌아와 딸 재우고 편히 듣습니다. 아, 이제 살것 같네요 하고 보내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차 타고 장거리 이동하는 거 쉽지 않은데, 특히 이렇게 어린아이 데리고 가면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갑자기 칭얼거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고생 많으셨네요. 또뭐 이런 경험하면서 아이도 또 한뼘 자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애쓰셨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7732번으로는 명절 때마다 허디한테 문자 보내게 되네요. 올 추석에도 편의점 알바하면서 꿈은 듣습니다. 사장님이 제 덕에 편안하게 명절 보낼 수 있다면서 올해는 명절 보너스도 챙겨주셨어요. 벌써 편의점 알바도 3년이 됐거든요. 노고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참 기쁘고 뿌듯한 일이네요. 명절 때마다 제게 고향집이 되어주는 꿈음에게도 감사 인사 남깁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노고를 알아주는 사장님도 멋지시고, 이렇게 긴 시간 성실하게 일해오신 꿈우님도 멋지시고, 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서 또 가능한 감사 인사가 아닌가.

합니다. 잊지 않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파의 노래 알고 싶어요 신청곡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솔리드의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전해드릴게요.

박나라의 스윗 드림, 그리고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이어드렸습니다. 연휴 내내 알람을 꺼두고 아무 때나 자고 일어나며 완전한 게으름을 피워봤거든요. 늘 시계만 보며 시간에 쫓겨 살던 제가 온전히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본 며칠이라 아무것도 한 건 없어도 마음만큼은 참 풍족하게 채워졌습니다. 네, 0531번으로 보내셨고요. 선혜님은 집 근처 카페에 갔는데 의외로 혼자서 공부하시고 노트북으로 작업하시고 책 읽고 계신 분들 참 많더라고요.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조용하게 연휴 보내고 계신 걸 보며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자기 삶을 건사해 나가는 사람들의 온기를 함께 느끼고 돌아왔네요. 오늘도 꿈음으로 하루 마무리합니다 하셨어요.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소향의 노래입니다. 바람의 노래.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소리질러! 고려 깊어져! 한총물!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김현철의 오랜만에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4: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렉

0: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캐리어를 겨우 정리하고 내일 입을 옷까지 꺼내놨어요. 쉬는 날들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벌써 월요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랑 잘 먹고 잘 웃었으니까 이번 연휴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휴가 특히 명절 연휴가 가족들 만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게 스케줄이 돌아가는 또 날들이기도 해서 쉬고 났는데도 더 피곤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도 성공적인 추석 연휴 보내신 걸 축하드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영은의 노래 혼자가 아닌 나, 꿈과 음악 사이에 이 부분을 열어봤습니다.

0: 프로.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5: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4: 익수 황진한.
6: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7: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6: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8: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9: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0: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0: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으쌰으쌰!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으쌰으쌰! 청년 지원으로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Good Music Station CBS FM

강경일 한 사람을 사랑했네. 그리고 K2의 소유하지 않은 사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니 집이 금세 조용해지네요. 낮에는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식탁에 아이가 두고 간 머리끈이 있습니다. 갑자기 또 딸이 보고 싶어지기도 하네요. 아이.

주셨구나. 1027번으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193번으로는 엄마가 오늘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앞니도 빠지고 머리도 엉망인데 사진 속 저는 참 신나 보이더라고요. 한참 웃다가 저장해뒀습니다. 가끔 꺼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저렇게 아무 걱정 없이 웃고 그런 어린 날을 보내셨던 게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어릴 적 사진을 가장 많이 보는 건 나이기도 하지만 나의 부모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자주 꺼내보시겠어요. 그렇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2103번으로 청해 주신 패닉의 달팽이 그리고 김범수의 보고 싶다까지 두 곡 전해드릴게요.

지가 있는 일요일. 참깨를 털면서 김준태. 상근을 내린 밭 귀퉁이에서 할머니와 참깨를 턴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을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한 번을 내리치는데도 힘을 더한다.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가 어려운 쾌감이 참깨를 털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한 번을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쏴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맹이들. 도시에서 10년을 가차이 살아본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인지라 휘파람을 불어가며 몇 다발이고 연이어 털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려치면 참깨처럼 쏴쏴 쏟아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털다가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되느니라 할머니의 가엾어하는 꾸중을 듣기도 했다.

0: 가을은 참깨를 터는 계절이죠. 막대기를 내리칠 때마다 쏟아지는 흰 알갱이들. 이 시는 그 단순한 노동 속에서도 뜻밖의 쾌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신이 나서 손에 힘을 더하려는 순간 할머니가 나직이 건넨 한마디. 아가, 모가지까지 털어져선 안 된다. 신이 난다고 끝까지 탈탈 털어낼 필요는 없다는 것. 뭐든 조금은 남겨둘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네, 연휴 동안 모처럼 많이 웃고 이야기하고 실컷 쏟아내면서 지냈다면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네요. 아낌없이 탈탈 털어 즐겼다면 이제는 기분 좋았던 것들만 남겨두기로 해요. 내일부터 이어진 하루하루에 한 줌씩 한 줌씩 또 꺼내어 쓸 수 있도록요. 시가 있는 일요일 김준태 시인의 참깨를 털면서 읽어드렸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루시드 폴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바다처럼 넓어라.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 10cm의 그라데이션이었습니다. 1856번으로 보내셨어요. 큰맘 먹고 휴대전화 글자 크기를 한 단계 키웠어요. 이렇게 잘 보이는 걸 왜 그동안 작은 글씨로 버텼나 모르겠네요.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말없이 자기 휴대폰도 쓱 내밉니다. 나도 해줘. 둘이 나란히 앉아 돋보기 안경 없이 메시지 읽다가 진작 바꿀 걸 그랬다며 웃었네요. 뭐 바꾸는 방법이 영 뭐 낯설고 좀 어려워서일 수도 있지만 아직은 뭐 이제

정도도 괜찮아 이런 마음으로 버티고 버티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잘 보이시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7390님은 빨래를 개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따뜻한 수건 위에 자리를 잡았어요. 옆으로 옮겨놓으면 다시 올라오기를 벌써 세 번째. 결국 수건 한 장을 깔아줬습니다. 이제 각자 자기 할 일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저는 아직 양말 짝을 찾고 있는데 이 녀석은 벌써 코까지 골며 잠이 들었네요. 각자 자기 일 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는 그 문장에서 그 각자의 잠이 든 강아지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잘 우셨습니다. 노래는 지현님이 청해 주셨어요. 임재현의 사랑의 연습이 있었다면 그리고 창민의 모먼트까지 보내드릴게요.

0: 도시 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녔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윤상의 소년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협계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4: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작! 무릎 패는 카티 프로

0: 확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4: 화물차 필요할 땐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좋은 음악들 함께하고 계신가요? 점원이 다음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 소울의 주인공 존은 꿈에 그리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설적인 재즈 연주자 도로테아에게 묻습니다. 저는 바다라는 곳을 찾고 있어요. 늙은 도로테아는 어린 조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있는 곳이 이미 바다야. 너는 그저 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쩌면 우리 생의 가장 큰 외로움은 대단한 목표를 이뤄야만 인생을 잘 사는 거란 착각에서 오는 게 아닐까요?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찬 모임, 오늘도 추석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최강의 영화음악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차 모임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소울 중에서 존 바티스트 It's All Right 이었고요. 광고만 얼른 듣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의 영화음악 DJ 최강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 타이타닉 중에서 로즈, 그리고 영화 섹스피어 인 러브 중에서 그리니치였습니다. 두곡다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영화 음악들이었어요. 섹스피어 인 러브, 가을이 배경인 영화는 아니지만 문학과 영화의 콜라보? 게다가 사랑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시대극이잖아요. 그 시대만의 낭만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 한번 골라봤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로즈 극장에 촉망받는 작가 윌리엄 색스피어는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답답했던 그 사람은 점성술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점성술사는 윌리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야만 다시 글을 쓸수 있을 거야. 결국 윌리엄은 새로운 연극을 위해 연 공개 오디션에서 남장을 한 귀족 가문의 딸 바이올라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남장을 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창작력이 되살아날 만큼 그녀에게 강한 끌림을 느껴요. 그리고 윌리엄은 점성술사의 말대로 새로운 극을 써내려 갑니다. 그렇게 완성되는 작품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었다. 나중에 바이올라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둘은 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영화의 소재로 비극이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재밌죠? 오래된 영화라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영화의 재미 요소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바이올라의 결혼 상대인 비열한 귀족 역할은 세상에나 콜린 퍼스가 연기했다는 거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영화 내용은 허구예요. 허구지만 사랑과 일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윌리엄의 역적이 바이올라와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이 영화의 가장 낭만적인 지점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랑과 낭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영화 음악은 어떨까요? 먼저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에브리바디스 가라란 썸타임, 그리고 빌 머레이와 스칼렛 요한슨의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중에서 Just Like Honey 두 곡입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영화 이터널 선샤인 중에서 100의 Everybody's Got a Run Sometime, 앞서 들은 곡은 빌 머레이 영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중에서 Just Like Honey였습니다. 둘 다 저 20대 때 30대 초반에 참 좋아했던 영화들인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빌 머레이도 잭 니콜슨이랑 비슷한 결의 배우 같다는 생각?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영화에서 빌 머레이는 늘 쿨하고 까칠하면서도 똑똑한 캐릭터로 등장하다가 마지막 20분 동안에는 착한 빌 머레이로 변한다. 빌 머레이 영화들 생각해보면 대부분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얼굴의 외톨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래서 후반부의 변화가 더 드라마틱했던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그것마저도 의도된 연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 어떤 무비, 어썸 피플 시작해볼게요. 기대되시죠? 이번 연휴에는 가을에 보면 좋을 만한 영화 감독 혹은 배우들의 작품을 하나씩 추천해드리고 있죠.

네, 마지막 주인공 누구일까요? 오늘의 어썸 피플은 바로 배우 미노나 라이더입니다. 와, 첫 번째로 추천할 그녀의 어떤 무비는 1994년도 작품인 작은 아씨들이에요. 네 자매가 주인공인 동명소설 원작인 영화죠. 차분하고 보수적인 첫 딸 매그, 활기차고 당찬 성격의 둘째 조, 연약한 셋째 베스와 낭만적인 막내 에이미까지. 이 중에 위노나 라이더는 둘째 딸 조를 연기했어요. 엄마인 마치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간 뒤 4명의 딸들을 키우며 홀로 남겨지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엄마와 마치 고모의 가르침에 따라 작은 아씨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성장을 합니다. 독립성, 자기발견, 그리고 사랑도 함께 겪으면서요. 그 가정에서 인물들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이 영화의 매력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최영미 고른 위노나 라이더의 또 다른 가을 영화, 바로 맞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뉴욕의 가을입니다. 지금 바스락 소리 나시죠? 저의 트렌치코트 소리입니다. 저 작년에 트렌치코트를 샀거든요. 네. 올해 가을에 입으려고. 너무 신이 납니다. 사실 가을 영화 소개하는 코너에 위노나 라이더 얘기한 게 바로 저였어요. 네, 이유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그녀 자체였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쿨톤인지 웜톤인지 모르겠지만 가을톤이에요. 그 하얀 피부와 그 눈동자와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가 입는 옷들, 뭔가 가을이 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과 함께 그 봄과는 다른, 약간 봄은 약간 감정으로 치면 설렘의 탈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정 중에서 설렘의 탈선. 근데 가을은 뭔가 마이너스적인 그런 탈선의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위노나 라이더한테 항상 그런 느낌을 느껴요. 그 마음의 요동침, 그 순수하고 모범적인 외모와 상반되는 그 마음의 요동침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게 참 가을과 묘하게 어울린다 하는 생각에, 또 리차드 기어가 이런 분들은 또 안정적인 뭔가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뭔가 눌러주는 느낌과 어우러지는 그런 어울림? 그게 이 뉴욕의 가을에 있지 않나 싶어서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영화 작은 아씨들 중에서 오처드하우스, 소설 속 주인공인 네 자매의 집을 의미하는 동시에 영화의 메인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욕의 가을에서 한 곡 듣겠습니다. 제니퍼 페이지의 뷰티.

영화 원스, 글렌 한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If You Want Me.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영화 배러맨 중에서 로비 윌리엄스의 배러맨이었습니다. 배러맨, 위대한 쇼맨의 감독.

0: 마이클 글레이시가 연출을 맡았었죠. 영국의 뮤지션 로비 윌리엄스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어요. 보이밴드인 테이크댓의 막내였던 시절부터 성공을 거둔 솔로 아티스트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담겨 있어요. 물론 화려한 성공 이면의 고난과 함께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로비 윌리엄스를 컴퓨터로 만든 침팬지의 모습으로 표현해요. 유명할수록 인간성을 잃어간다는 주제를 반영한 기법이겠죠? 명성은 우리 모두를 원숭이로 만든다. 영화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 놓은 이 문구도 기억에 남는데 이 영화도 러닝타임이 좀 길거든요. 보실 분들은 연휴 끝나기 전에 얼른 도전해 보시는 걸로.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U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만나야 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고 들었어요.
2: 끝내 어긋나는 만남도 있어요.
3: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면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4: 그런 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발명되지 못할 거예요.
5: 태워다줘서 고마워요. 라면 먹을래요?
6: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7: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8: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0: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영화들, 그 많은 사랑 얘기들 기억하세요? 저 최강희가 영화로 사랑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저랑 같이 배워봐요, 사랑. 다들 어렵잖아요. 다들 모르잖아요. 유튜브 채널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사랑 같이 배워볼까요? 기다릴게요. 5642님, 강연님, 너무나 오랜만에 문자 보내요. 반갑기도 하고 뜸해서 미안했어요. 대신 한가위 보름달처럼 넉넉한 연휴이기를. 남편이 1인 정육점을 운영 중인데 이번엔 명절 분위기가 너무 안 난다고 하네요. 왜 그러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겠죠? 그렇군요. 네. 5642님 댁도 뭔가 네 그렇게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김재영 멋지다 하면서 응원해 주셨네요. 적어도 김재영님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5642님 등에 저희가 업혀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화이팅입니다. 두 분께 드립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중에서 골라봤어요. 퀸의 Somebody to Love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이상으로 최영음 추석특집 연휴에도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11시 조차 모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에서 만나요.

somebody to love. Are you ready?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셋이서 몰려다니는 친한 친구들을 가리켜서 삼총사라고 부르곤 합니다.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듀마가 1844년에 발표한 장편 역사 소설로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 그리고 시골 청년 달타냥의 우정과 모험이 담겨 있죠. 이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랑받으면서 만화와 영화 등으로 수없이 각색됐고 삼총사는 이제 익숙한 표현이 됐는데요. 친하게 지내는 세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세 가지를 비유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일상 속에도 꼭 필요한 환상의 조합들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사람, 아무 일정도 없는 여유, 편안한 일요일을 위한 조합이 될 수도 있죠. 셋이라서 조금 더 든든하고 평범한 순간도 조금 더 즐거워지는데요. 지금 내 곁에 어떤 세 가지가 나의 하루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첫 곡은 존 러터의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존 러터가 지휘하는 City of London 심포니아 그리고 Cambridge Singers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준 삼총사 있습니까? 꼭 세 명의 친구가 뭐 아니어도요. 하루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세 가지 뭐 습관일 수도 있고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되는 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일요일 아침이라면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은 음악, 그리고 여유롭게 보내는 시간 이렇게 세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이 세 가지라면 누구에게나 꽤 괜찮은 일요일이 되겠죠. 여러분의 일요일 삼총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당신에게라면 더없이 좋겠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벤노레 바카롤 가운데 1번 A단추를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그리그의 피아노를 위한 서정 소곡집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풀꽃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아침 운동으로 광릉 국립수목원 한 바퀴 돌고 커피 한 잔으로 사색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수목원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또 커피 한 잔으로 사색을 즐긴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음악까지 더해지면 완벽하죠? 이 음악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멘델손의 무언가 가사 없는 노래 49번 D장조 옵스 109안

멘델손의 마지막 무언가 D장조를 자크린 듀프레의 첼로,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솔로곡인데 또 이렇게 첼로, 이게 워낙에 무언가가 그 가사 없는 노래라는 뜻으로 모두 다 이렇게 노래 같은 선율이 있어서 첼로가 하기에, 또는 다른 악기, 선율악기가 하기에 참 좋은 곡이죠. 3424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 한 주간의 마음씀 리셋의 일요일 오전입니다. 오늘 하루가 선물이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또 일요일에 그렇게 한 주 동안의 어떤 일들을 리셋하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거나 또 생각을 비우거나 하면 좋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을 보러 나왔다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 정류장에 갑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니 도착 예정 시간이 28분이 나옵니다.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버스가 막 지나간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10분쯤 기다리니 좀이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하철을 타고 갈까? 잠시 고민을 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야 합니다. 짐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잊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도 하고 지나가는 버스 구경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나온 김에 세상 구경을 하기로 마음을 바꾸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드디어 차가 도착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지겹던 기다림이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로 보면 내가 부족하나 아래로 보면 내가 넘치는구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면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아래를 보면 오히려 내가 과분하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정승을 지낸 오리 이원익 선생은 뜻과 행동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본받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견주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마음이 지옥이 되기도 천국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다면 한 생각 돌이켜볼 일입니다. 지금 힘들어도 살아있어서 고마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나라 시인 두보는 곡강이라는 시에서 꽃잎 한 조각 날려도 봄이 줄어드는데 뜬구름 같은 명리로 나를 묶을 게 무엇이랴 라고 하였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마음도 넓어집니다. 그러니 한 생각 돌이켜볼 일입니다.

미키스 테오도라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가운데 조르바의 춤, 아쿠아렐 기타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정일섭의 책 행복이 도착했습니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버스가 오기까지 28분 나왔다고 하면 저라도 일단 다른 방법부터 찾아볼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사람 구경, 버스 구경을 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어느새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다는 이야기, 또 공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시간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참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누군가를 기다릴 때는 10분도 길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1시간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요. 한 생각 돌이킨다는 게 꼭 대단한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장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시간을 조금 다르게 보내보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것, 뭐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오늘 하루 조금 더 기분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꼭 필요하니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자칭 아름다운 당신에게 홍보대사인 제가 제 취업으로 못 듣다가 아침에 여유를 느끼며 들으니 더없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홍보대사님들이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모처럼의 여유 충분히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교회를 번호 467 가운데 아름다운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일번호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알프레드 브렌델의 피아노와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아, 그리그의 서정소곡집 2권 오브 38 가운데 오늘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5번 스프링 댄스라는 곡은요. 노르웨이의 전통적인 커플 춤곡입니다. 독특한 리듬과 당김음이 특징인데요. 박자가 이렇게 반듯하게 흘러가기보다는 살짝 엇갈리고 튀어오르는 듯한 그런 싱코페이션 움직임이 있어서 실제로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6번은 엘레지인데요. 앞에 곡과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엘레지는 슬픈 노래예요. 뭐 애가나 비가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느린 선율 속에 애틋함과 그리움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자, 이 두 곡, 상반되는 두 곡을 오늘도 게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2권, 작문호 38 가운데 5번 스프링 댄스 그리고 6번 엘레지 두 곡을 게르하르트 오피츠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109번님, 노을 음악회는 성황리에 끝났어요. 산 정상에서 음악회를 한다고 투덜대신 분들도 저물어가는 노란 석양빛이 물드는 하늘 아래 음악이 울려 퍼지자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음악은 모든 이에게 평화와 사랑을 주네요 하셨습니다. 아, 노을음악회 하신다고 연락 주셨던, 사연 주셨던 생각이 납니다. 잘 끝나셨군요. 축하드리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을 것 같네요. 자, 이어진 곡은 How, Where, When 클레어 레인이 노래하고요. 제임스 콜리의 플루트도 함께합니다.

클레어 레인의 노래와 제임스 컬러의 플루트 연주로 How, Where, When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브람스의 현악 6중주 1번 B플랫 장조 오프스 18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만모데라토 슈투트가트 솔로이스트의 연주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명희 씨 이한삼곡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테너 박세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가니의 칸타빌레 D장조, 길샤메 발린 웨란주엘쇼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롱별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플라타너스 나무 벤치 아래에서 듣는 방송반에서 자주 들려주던 음악, 학창시절이 그립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학창시절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다라는 거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또 그 시절이 그런 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그렇게 보면 한없이 아름다웠던 시절. 자, 그래서 학창시절 정말 아름답게 지내야 돼요. 불행한 학생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조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들을게요. 피에르 피에로의 오보에, 클라우디오 압시모네가 지휘하는 이솔리스 베네티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알비노니의 오보에 협주곡 디단초 가운데 2악장 아다지오, 피에르 피에로의 오보에, 그리고 클라우디오 시모네가 주연한 이솔리스티 베네티의 연주였습니다. JJ님이 사연 보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처음 문자해요. 병원 다니면서 물리치료할 때 들었는데 TV가 고장나는 바람에 집에서도 들으니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TV 잘 고장났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 그러시군요. 아유,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병원 다니시면서만 들었는데 이제는 좀 보는 시간 줄이시고 눈도 쉬어야 되잖아요. 듣는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곡은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82번 나는 만족하나이다 가운데 동명의 아리아 보내드립니다. 필립 위탕 로쉐의 노래, 스위스 출신 바리톤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가 주연은 콘첸투스 모지쿠스 빈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바흐의 칸타타 82번 이샤벳 게누크 나는 만족하나이다 가운데 동명의 아리아 보내드렸습니다. 바리톤 필립 위탕로쉐 노래 그리고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그림빛깔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다 보니 이제는 쉬는 날도 듣고 싶어졌어요. 저는 빵집에서 일하는데 빵 판매하며 듣는 클래식이 사람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도 라디오로 클래식 들으면서 취미활동하고 있어요. 클래식을 알게 해준 빵집 사장님이 감사하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너무 훌륭하신 빵집 사장님이십니다. 빵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의는 아니었지만 듣다 보면 또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방송, 아름다운 당신에게 많은 분들께 또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D장조 리음번호 93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듣겠습니다. 에드워드 페르난데스의 기타 그리고 조지 존 말콤이 주연은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D장조 리움번호 93 가운데 이 악장 라르고 에드와르도 페르난데스의 기타 조지 존 말콤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2048번님 사연인데요. 식당에서 감자전을 오랜만에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감자 넣고 해물 된장찌개란 맛나게 먹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감자전도 참 맛있는 음식이에요. 옛날에는 좀 뭐 그렇게 좋아한다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감자를 어느 지역에서는 갈아서 감자전을 하기도 하고 어디선 또 이렇게 채 썰어서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갈아서 한 감자전을 좋아해요.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코넬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D장, D단조 라폴리아 듣겠습니다. 이착 폴만의 바이올린,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번 D단조 라폴리아, 이차 펄만의 바이올린과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고영돈님 사연인데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가족님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행복한 단풍이 들기를 바랄게요. 이별은 간단한 게 좋다고 했으니 멀리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 영돈님은 참 말씀 아름답게 하시죠.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 공식 시인. 마음의 깊은 곳까지 행복한 단풍이 들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슈베르트의 가곡 낙손 트로임의 밤과 꿈 듣겠습니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와 줄리어 스트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죠.

0: 슈베르트의 가곡 밤과 꿈, 낙손트허임의 도이치번호 827, 테너 이안 보스트리츠의 노래와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은 하이든의 교향곡 101번 D장조 시계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준비했습니다. 콜린 데이비스가 주연한 로열 콘서트 해바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0: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었던 연휴가 지나고 9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여운처럼 남아있는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남은 9월을 마무리하게 하소서. 다가오는 10월에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가을의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이제 또 새롭게 일하는 주간으로 들어섰네요. 오늘 첫 곡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재숙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누가 주를 따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지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의 시온사중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강무림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전능하고 놀라우신 늘사랑교회 해만 찬양대 곡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그 전에 보내드린 곡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나무엔의 찬양이었고요. 돌아와 돌아와 신주련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두 곡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먼저 소리엘의 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보내드리고요. 9243번께서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충만 지선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생명의 빛 주 예수여 장영숙과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복원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고.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웨스트민스터 합창단과 숭실대학교 성가대의 찬양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신재호의 음성으로 나는 예수 따라가는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28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오늘은 꿀보다 더 단 말씀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책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보고 또 보아도 지겹지 않고 계속 보고 싶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는 읽고 또 읽어도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한 줄 한 줄 의미를 생각하며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법을 사랑하여 종일 묵상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원수보다 앞선 지혜를 갖게 되고 스승보다 뛰어난 명철을 얻게 되며 말씀을 지킴으로 경험 많은 노인보다 더한 명철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얻은 지혜를 삶에 적용하니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랑한 시인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반복해서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 때 꿀보다 더한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의 단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보았다면 사랑하십시오.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보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행하십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 기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이단열의 음성으로 듣고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서소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추석 명절 연휴 보내면서 가족의 사랑 힘입어서 이제 새롭게 또 일터로 나아갑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최소림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최인혁의 하연이에게 보내드릴게요.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유행의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혼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배 한 자를 감싸는

대부분 최후의 만찬 그림은 특정한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폴 고갱의 최후의 만찬은 식탁이 모두를 향해 개방되어 있고 그 주위로 많은 이가 움직입니다. 선 사람도 있고 앉은 사람도 있죠. 다른 쪽을 보면 막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가까이에 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식탁 중심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광채는 두드러져 보입니다. 예수님의 광채는 우리를 공동체로 이끌고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오늘 늘 새로운 모습으로 바로 여기에서 말이죠.

기스베르트 그레샤케의 바로 오늘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 곁에 머물 때도, 잠시 자리를 떠났다 다시 돌아올 때도 우리는 그분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CBS 합창단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여기에 모인 우리 클래식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리정은님께서 모노웨이브의 찬양 청해 주셔서 함께 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

0: 요즘 유산균?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화물차 필요할 땐 카고레.

0: 아무척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0: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1: 자연한 알.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3.1교회 POP의 찬양입니다. 예수 힘입어 나아가는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 곁에 CBS 라디오.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4: 우리 아이 락토핏,
3: 바쁜 하루를 보내는
4: 어른들도 락토핏,
3: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4: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일 때 착륙과 동시에 바로 멈추진 않습니다. 활주로의 바퀴가 닿아도 좀 더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이동해야만 그제야 정해진 자리에 닿게 됩니다.

명절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에 착륙한 월요일 아침이죠. 처음부터 평소의 속도를 내려고 애쓰기보다 흐트러진 리듬을 하나씩 되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잘 돌아왔으니 오늘은 서두르지 말고 조심조심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어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Good Music Station CBS FM.

Shall we gather at the river? 생명수 강가에서 모이세. 명절 연휴 동안 우리들도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한 군데 모여 여러분과 제가 완전체가 된 느낌이에요. 말씀과 찬송이 흐르는 이곳이 바로 생명수 강가겠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자, 여러분 잘 보내셨죠? 이번 연휴는 짧았던 거 맞죠? 목금토일이었으니까 우리가 보통 금토일은 평소에도 주말 모드잖아요. 금요일부터. 그렇게 치면 이제 덤으로 주어진 휴일은 목요일 하루였던 거니까 민족의 대명절의 연휴치고는 좀 짧았던 기분입니다. 오늘 방송을 열며 말했듯 일상으로 잘 복귀, 일상으로 잘 안착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평소의 리듬을 되찾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 사연으로 들려주셔도 좋고 또 이렇게 일상 복귀해서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나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분의 연휴 내내 주제에 따른 평온하고 은혜로운 찬송들 덕에 행복했습니다. 새로운 기분으로 일상에 시작할 수 있음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3545님 주신 신청곡 Crimson Wave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었습니다. 예, 지난 3일 주제를 가지고 찬송과 선곡을 하면서 사실 저의 감상은 아무리 주제를 분류해도 겹치는 곡이 많아지더라. 아픈 이를 위한 위로의 찬송, 일상 복귀를 앞두고 힘을 주는 찬송,

등등 이렇게 주제를 분류해도 나오는 곡이 비슷하더라.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라는 게 저의 감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같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노래를 듣더라도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가사도 다르게 들리고 이제 마음을 두드리는 그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 들으면 내 노래 같고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전이 필요할 때 들으면 또 내 노래 같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께도 그렇게 다가갔길 바래요. 한태규님께서 추석 연휴 아들, 딸, 손주, 며느리, 사위까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쓰고 난 수건들이 세탁기에 가득 찼습니다. 다 가고 나니 온 집안을 치우느라 이것도 일이네요. 아, 너무 와닿네요. 뭐 음식상 치우는 것만 일이 아니라 그래요. 뒤에 남겨진 수건 빨래들도 많겠어요. 문어발님은 와 반갑습니다. CBS 근처 사는 애청자시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직을 해서 첫 출근 기다리면서 시간이 좀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 CBS 1층 로비에서 지금 라디오 들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대요. 오늘 떨리는 첫 출근 날인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리라 믿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엄청 가까운 곳 계시는데요. 여기 밑에 문어발님께 띄우는 응원의 찬송가로 이 곡을 골랐어요. 블레스 러슈런스 예수를 다해 구주삼고

크리스틴 로제는 자신의 책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서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 속에 인간은 육체적, 현실적 이러한 경험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터로 최적화된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는 인공지능 AI 시대엔 고통과 실패와 지루함이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건 바로 그 물리적 시간과 뜻밖의 만남인데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머뭇거리는 일을 기다려주고 때로는 뼈아픈 실패를 온몸으로 견디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실패와 기다림,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매끄러운 정보나 잘 짜인 알고리즘으로는 신앙의 신비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고백처럼 참된 신앙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직접 부딪히고 깨어지며 그분의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해가는 여정입니다. 효율과 편리함이 지배하는 기술 문명 한복판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여러분 참된 기쁨과 은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경험의 멸종.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신청하신 분은 기쁜 마음으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있습니다. 고란초님이십니다. 고향 완도군 소안도에서도 잘 들립니다. 추석 연휴와 여름 휴가를 와서 지금 바닷가에서 듣고 있어요. 와, 5142님은 아직 고향 땅에 계시네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명절 새러 가신 거고 휴가를 가신 거네요. 아비가일님 98세 친정아버지 계셔서 친정에서 추석을 보냈어요. 아버지 계시니 가족 모두 모여 화기애애합니다. 폐에 물이 차셔서 걱정이 되는데 치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뒷자리 105

장사 시골은 명절이 지나도 와 진짜요. 지나가는 이웃을 불러서 음식을 나눠 먹어요. 매일 잘 들어도 농사일이 바빠 사연 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중장년층들이 귀촌에서 살아가는 문경의 장작골입니다. He lives 부활하신 구세주.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보험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새벽에는 편의점 알바로, 10시부터는 옷가게 출근으로 다시 분주하고 바쁜 일상이겠지만 건강 주시고 환경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987님. 고향 산천님, 다시 일상으로 안양천이에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요. 백로들과 오리도 고향 다녀왔나 봅니다. 엄청 많아요. 와, 우리만 연휴 끝난 게 아니라 백로, 오리도 일상의 시작. 젤로님은 긴 연휴 끝에 일어나기 싫은 아침이었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덕분에 벌떡 일어나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 천하장사도 들기 힘들다는 게 아침의 무게인데요. 게다가 긴 연휴 끝에 아침의 무게. 그 무게를 가뿐히 거두어버리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파워가 대단한데요. 일상의 복귀를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바 Move On 1부 닫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6: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연애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보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했는데요. 혹시 오늘 아침 이불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제발 연휴 하루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창밖에 가을이 성큼 와 있는 걸 보니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우린 쉬었는데 계절은 야근까지 하며 열일을 했나 봐요. 연휴 전과 비교하면 공기도 다르고 아침바람엔 어느새 서늘함이 묻어있네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한 자락 마음에 들여놓고 두 손을 가만히 모아보세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소망을 담아 나만의 가을 기도를 만들어봐도 좋겠습니다.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의 아침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뱅글스의 Manic Monday 들으셨어요. 2351님, 혼자 보내는 연휴가 외로워서 미술관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39년 만에 처음으로 연인이 생기기를 이 가을에 기도해 봅니다. 아, 39년째 혼자 보내고 계신 우리 2351님, 올 가을에는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저도 기도해 봅니다. 7436님은 연휴 전에 한 달 동안 야근을 했어요. 오늘 이번 주에는 정상 퇴근이라는 생각만 해도 즐거울 출근길입니다. 올 가을에는 우리 7436님 야근 안 하시기를 또 잠깐 기도해 봤습니다.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연휴 끝나고 돌아온 일상. 가을색이 더 짙어졌어요. 올가을에는 어떤 바람을 좀 담아보고 싶은지 생각해보면서 출발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0: MF 마누카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꿀.
1: 콤비타 마누카꿀.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5: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7: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8: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9: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0: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안녕하세요.
1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5: 너무 좋아요. 유후.
1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15: 완전 좋아요.
1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6: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7: 화물차 필요할 땐

0: 자물차 필요할 땐
1: 빠르고 간편한 화물운송 플랫폼 카고링크.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1812님이 멍 때리며 출근 중 이렇게 일곱 글자 딱 보내주셨어요. 추석이 끝난 월요일 아침 아마 많은 직장인 분들이 딱 요 느낌으로 출근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멍 때리며 출근 중. 클리프 리차드의 Early in the Morning 0676님 신청곡이었고요.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조윤지님이 추석 특집 필링 보이스 너무 좋았습니다. 스티비 원더와 조용필, 셀린 디온과 악뮤. 몰랐던 이야기들 알게 돼서 유익했고요. 음악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셨는데 이들의 음악도 그렇고요. 이 특집도 사실은 저희 제작진의 노고가 엄청나게 녹아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조사하고 또 구성하고 원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녹음하고 또 편집하고 근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1405님도 특집 방송 잘 들었다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손명회 PD는 벌써 이제 다음 설 특집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필링 보이스 이어갈지 아니면 다른 기획으로 또 찾아뵐지 고민 중입니다. 기대도 또 많이 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이용하셔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이수경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수경 리포터 명절 잘 보내셨나요?
1: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저는 연휴 동안 기상청에 출근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다만 맛있는 음식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음식 조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제 다이어트 시작하셔야죠.
1: 네네.
0: 연휴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이수경 리포터를 기다린 주디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월요일 아침 하늘에는 구름이 많은 편이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습니다. 강원도와 일부 남부지방은 안개도 짙은 곳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현재의 기온은 전국이 14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대체로 선선한 날씨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25도를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원주, 강릉이 26도까지 예상되고 전주와 광주, 대구, 부산 27도로 중부지방 은 어제와 비교해서 기온이 약간 낮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가끔씩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는 수요일에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 기온 변화가 커지면서 목요일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서울 18.8도, 부산 22도, 광주 19.4도, 대구는 20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연휴 때 매장 혼자 나와 일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어서 응급실 갔다가 본의 아니게 쉬게 됐어요. 그냥 마음 편히 쉴 걸 후회하면서요. 아이고 저런, 조심하셔야 돼요. 흉터 많이 남지 않게 관리 잘 해주시고요. 꿀꿀한 마음 달래고 싶어서 신나는 곡 부탁드립니다. 캔디님. 그리고 추석 때 찐 뱃살 빼야 돼서 지금 헬스장에서 열심히 자전거 타신대요. 도담맘님과도 신나는 노래 브루노 말스의 메리 유 들었고요. 그 전에 펀 피처링 자넬모네의 위아 영은 932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1947님, 아 오늘 좀 일찍 출근해야 돼서 알람을 맞췄는데 울리지를 않았어요. 허겁지겁 가면서 확인해보니까 알람을 오후로 맞춰놓은 거 있죠. 이럴 때가 있어요. 특히 뭔가 연휴 끝나고 새로 알람 맞출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오전, 오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요일 설정을 특정 요일로 해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알람을 맞췄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토요일만 울리게 되어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그걸 기대하다가 또 낭패를 보기도 하더라고요. 7시 29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 28일 월요일 연휴 끝 일상 시작입니다. 1947님 신청곡이에요. 미스터 빅 와일드 월드.

오늘의 마음에 어울리는 한 곡, 음악으로 나만의 하루를 멋지게 스타일링해보세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 며칠 동안 잠시 내려놨던 일들도 다시 챙겨야 하고 일찍부터 출근길에 오른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응원가 골랐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은 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노래가 작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모두에게 전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노래 듣고 어떤 노래를 들으면 잘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0: 원희님이 딱 하루만 나를 위해 쉬었으면 하는 아침입니다. 추석에 시댁 친정 다녀왔더니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절실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이 또 주어짐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화이팅!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화이팅을 외쳐야 하는 날.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마침 장미 리즈님도 오늘 신청해 주셨던 곡이었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권진원의 살다 보면, 4668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이렇게 코디송으로 추천해 주셔서 오늘의 음악 코디 완성. 6328님, 지금 많이 힘든 일도 사실은 없는데 그럼에도 울컥하게 만드는 두 곡입니다. 주디스 최고예요 하셨고요. 9046님도 두 곡 들으니까 힘이 나신다고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명절 후유증 신나는 리듬으로 훅 날려버리고 싶다고 아타라쿠스님께서 소녀시대 힘내, 마리아님은 유정석의 질풍가도 좋네요. 이승열의 나라, 보득솔님, 아빠 독수리님은 거위의 꿈 신청해 주셨고, 싸이의 챔피언도 많이 들어왔어요. 기댈 곳, 싸이 노래. 또 잔다르님은 꼭 가요만 하는 건 아니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는 어떨까요 하셨는데 마이웨이도 좋았어요. 이렇게 다양한 노래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청취자 코디송으로 선택된 4668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기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경복대학교.
4: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8: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9: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5: 신축도
6: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10: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11: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0: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1: 익수 황진한.
1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1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4: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6: 노무법인 폐
15: 1544-7575.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스타.

0: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개항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원 프루지오 대우건설.
3: 3832님, 시집 안 가고 엄마 아빠 밥해드리고 있는 83년생 딸입니다. 카페 좋아하는 엄마 아빠와 짐인 듯 아닌 듯 살고 있어요. 정경숙, 김규식 엄빠 언제나 사랑합니다. 짐 아니고 엄청 소중한 보물일 것 같은 우리 따님 신청곡. JP6, 줄리아 마이클스의 If the World Was Ending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1부 마치고요.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Feel it when the earthquake happened, but it really got me thinking. Were you out drinking? Were you in the living room chilling, watching television? It's been a year now. Think I figured out how to let you go and let communication die out. I know, you know, we know you weren't down for forever, and it's fine. I know, you know, we know we weren't meant for each other, and it's fine. But if the world was ending, you'd come over, right? You'd come over and you'd stay the night.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4: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5: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4: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5: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4: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왔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엿새 만에 우리 군과 유엔 군사령부가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7000선을 회복했으며 연휴 기간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 증시의 최대 변수로는 30일 발표될 마이크론의 실적과 미국 물가 지표가 꼽히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5차례 연속 우승했습니다. 여자 핸드볼 대표팀과 여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에서 금메달이 나왔고 스케이트보드에서는 17살 강

김준희 선수가 이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추석 연휴 동안 46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북항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엽니다. 산림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가을 단풍은 10월 초 강원 북부 산지부터 시작해 설악산 10월 20일, 속리산 10월 28일, 내장산 11월 4일, 한라산 11월 6일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와 부산은 28도로 예상됩니다.

네, 보물 지유 지호님, 1호 보물 쌍둥이 남매 지호 지유 11살 생일입니다. 아침 5시 40분에 출근이라서 어제 저녁에 미역국 끓여놓고 나왔어요. 우리 강아지들 축하해. 퇴근하고 케이크 가져갈게. 지유 지호가 좋아하는 노래라고 제시 마타도르의 봄바 신청하셔서 9월 28일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밥 먹으면서 듣고 있을 거래요. 지유야, 지호야, 미역국 맛있게 먹어. 생일 축하해.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6년 한반도 이것 절정 예측지도에 따르면 올해 이것은 10월 초 강원 북부 산지에서 시작해 10월 하순에는 전국적으로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주 개천절 연휴에 설악산을 찾으신다면 정상부를 중심으로 붉은빛이 번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을산을 붉고 노랗게 물들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단풍, 2번 봉숭아. 정답과 함께

0: 네, 이것을 보려면 여기로 가라. 추천 명소 있으면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10분께 드릴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 차, 운전 10년 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 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 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7: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15B 단발머리 장기하와 얼굴들 풍문으로 들었소. 오늘의 정답은 1번 단풍이었습니다. 프리티님 지금 아버지랑 단풍 보러 설악산 가고 있습니다. 오 벌써요. 이번에 무더

하루가 길었어서 작년보다 빨리 물들었대요. 오늘 희운각 대피소에서 자고 내일은 그 유명한 공룡능선을 탄답니다. 아, 진짜 험하다던데. 안전히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얼마나 물들었는지 사진도 꼭 보내주세요. 9966님은 아이돌 콘서트 예매보다 어렵다는 화담숲 가을 단풍 시즌 예매에 성공해서 한 달도 더 남은 시간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단풍 명소 중에 저는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매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실까요? 화담숲 정말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고요. 3960님 인제 자작나무숲 추천합니다. 올라가는 등산길에서는 붉은 단풍을 볼 수 있고 숲에 들어서는 순간 곧고 높게 뻗은 하얀 자작나무와 사방은 또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작나무숲도 너무 좋죠. 1657님 전남 담양에 추월산 추천합니다. 내장산 단풍 유명하잖아요. 추월산도 그 산맥줄기에 있는 산인데요. 담양호와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름부터 가을 달인 추월산 추천합니다. 이름이 너무 예쁜데요. 추월 가을 달산. 1477님 아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집 뒷산이 최고예요. 우리 동네가 제일 예쁘다는 많은 사연도 들어왔습니다. 그럼요. 단풍이 뭐 장소 가리진 않죠. 667,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이혜은입니다. 엄마가 라디오 틀어놔서 제가 먼저 문제 맞췄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 화이팅! 귀여운 예은이 포함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시 18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5780님 신청하셨어요. 제이슨 웨이드의 You Belong to Me. 5023님 신청곡 U2 With or Without You.

출영천님이 위켄드 음악 좋아요 하셨는데요. 내한 공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츠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제이슨 데룰로 BTS의 Savage Love, U2의 With or Without You는 5023님 신청곡이었는데요. U2가 와 정말 대단하네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더블린의 한 학교에서 레리 멀린 주니어, 드러머였던 레리 멀린 주니어가 밴드 결성 메모를 학교 게시판에 붙입니다. 밴드 모집. 그 밴드가 이런 전설이 될 줄은 그들도 몰랐겠죠. 50주년 기념해서 너무 의미 있는 장소잖아요. 학교에서 지난 25일에 U2가 공연을 했대요. 그리고 11월에는 정규 16집 50주년 기념 앨범 발매 예정하고 있습니다. 돌리 파튼의 마지막 보컬 녹음도 이 앨범에 들어있다고 해서 되게 의미 있는 앨범이 될 것 같아요. 앨범 나오면 우리 또 같이 들어보아요. 8시 34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 하루도 못 쉬고 피곤하지만 지금도 출근하고 계시다는 7830님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보내드리면서 벤폴즈 노래 같이 들을게요. 5616님 신청하셨어요. The Luckiest.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8095님 신청곡이었어요. 몬스님 명절 연휴 비상근무하고 이제 쉴 수 있게 된 공항에서 항공기 견인하는 근로자입니다. 재량 휴업일인 중1 아들과 자전거 타고 정서진으로 라이딩 중입니다. 아들과 일찍 일어나 운동하니까 피로가 싹 풀리네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공항에 정말 여행객들 많았던데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추석 연휴 일하시고 이제야 맞은 휴일 행복하게 평화롭게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커피 쿠폰 드립니다. 0568님 명절이 끝나가는 주말 동생이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냈고요. 학교 가기 싫다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오늘 아침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귀여운 학생인가 그랬는데 저희 동생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아마 학교 도착하셔서 아무렇지 않게 아이들 맞고 계시겠죠? 8시 43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듣고 계십니다. 저희 아까 뉴스콕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의 선전 소식들. 0504님도 아시안게임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듣고 싶다고 보내주셨어요. 딥퍼플 하이웨이 스타.

0: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0: MG새마을금고 모대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새마을금고.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4483님 신청하신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들으면서 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

0: 건강증의 리노베이션
1: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0: 집에서 홈픽해
11: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0: 지금 홈픽해
11: 홈픽
1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1: 홈픽
10: 홈픽
1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1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렉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수확이 끝난 뒤 겨울이 오기 전에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가을쟁기질이라고 합니다. 이미 자란 잡초를 땅속에 묻거나 잡초 종자의 발화와 정착, 월동을 방해해서 잡초 발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이죠. 게다가 쟁기질로 흙덩어리를 뒤집어주면 흙 사이로 공기가 잘 통하게 되고요. 겨울 동안 눈과 비가 스며들면서 땅도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가을 쟁기질은 단순히 땅을 놀리지 않는 게 아니라 겨울 추위를 활용해 땅을 다스리던 조상들의 지혜죠. 우리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오래된 걸 정리하고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가을 쟁기질로 밭을 한번 뒤집어 다음을 준비하듯이 우리도 이 가을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